0: KSHI 90.9 FM.
1: 캐시, 허나먼던데 시월은 아호이. 허나먼던 차외, 나도 깨끗해 놀라워. 마, 루케 리스타, 캐시 라디오는, 나도 루케 과스타. 떠나케, 이하디아도는, 헌껏 엠마, 베네야스도 레스데나 레꼽데. 루케 과스, 베넨, 데우사나, 데퀸, 데오나케. 헌, 떠나온, 헌, 나도 베넨, 이돌라케 나와, 헌, 이세만은, 코슬레아, 아나둔 데퀸, 콰스, 헛나온 데다리스, 울어난, 콰, 레스다, 레스나 데다, 콰스, 헛나온, 라속, 데우수, 오네어사, 콰이나, 헛나, 콰스, 헝굿, 레스나, 데사시나, sacred areas, sacred trails, 마, 헝굿, 콰, 헝둑, 콰, 닥현, 다, 데세, 막, 까셔디는, 과한 이사드나 몇 퍼스트에 집마 리서나원 울어나군 이스트 과다케한 대세 막댄어나 워싱턴 안테쿠나 나케 대세 막댄어나 헝코타라서나 레스나 레사와라 집마 아난군 과 꼭시슈과 코호스테피콰이나 마 우스나케다 아시위 코마시코나 두케 과슬레나 다 하이터스나 테쿠인 아케 이스 야란 이 코스데원 다 우콰토케 코아선 아할로윌라나케 헌나원 테니샤나레 콥테 르사나 이스 루안에 마케아퀸 헌나원 마로케 치시와니 안 울라 난네 안 테샤시난 르사나 우아쿠 코아스 이나스네켄 디하 우스나케 헌 디스콘테 야만테 코아다케 루케 레나 헌 대해야나 퀸 코마시코나 이콰니 반난 콰이코 라기 레스토스 레스토스 레스데나 루안엠 대왕 퀸 이스 헤쇼타 비솔리아 차코 캐니언 이스콘 두가케 라치스 콰슬루케 이스 토나완 워싱턴 안 우퍼나 탑 우스 콰슬 페더럴 에이전시 뷰 오브 랜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스콰다케 Look, Iquani, Haitoshton, Tequin, Akia, Le Awi, and on that. Quasot now and Tenin and Ashnawe, Dihab, Ma, Usanakia, Da Lasoko, Don't now and Hot Ben and Itulok and Iakalea Bahun, Da Usanak Lekon, Don't now and Hun, Isato, Hon Antashamanawa, Honkot Estos Quillig and Astemtra, Matepi Quina, Look at Qualis Moratoriums. The queen is amu kwe tap ashiwi hagu kwe kanatana kwe kwaat lukya hun inasna hun awike is federal state the queen kwaat tenile kwapte primarily for protections produced after years of tribal state and federal advocacy and analysis lukya kotleosh Kwaat hongkwa kwa ishta temosa elianishi huana permanently kwapte to initiate a process that would create a step towards permanent and landscape level protections for the greater Chaco landscape that it deserves. Hon matli shiwin an isho maste kwaat lukya bena Itola shekke, tem lasok tina wana kwa kwaas lukya pena iatina pa, ianikya pa, kakos inamiste, asiwaan pena nomiste, ino te chimikanakya pla Grand Canyon an kotlos, hotnawan ino tekwe, kapin ahoi, kotlos kwaas lena, yam tekohanna jahna, chimikanap kwa ukwaina ma, Lessi uloh nasana heshota ullapke anapke. Hame hankot itiwanan tesunek akke. Hompish hame hos iso maste. Jam aatea tun tekkwe. Koomas chilea lesana kwaas leena. Lukia haitasna ansihmakki lesana hoi. Jam awitilin sitannan onea sapikwaikena.